0: 내야 잡았습니다 와부서가 신나는 너무나 나카테네제 모카가 부서가 로요 라디오 온디 쿠모요 에노 내야 잡았습니다 와부서가 Namuna nakateneze mukaga. Busoga Royal Radio. Ondi kumoyo.
1: Eri kubuleda chikamwenda.